0: 먹었다. 두사코이 굴었다.
1: 누 무치됐음이 길이마사 하고.
2: 아프니 먹는 미마이 고링 이러한 팀이면서 시엘티 생각이나 보고 울룩굿치세만이 누워면 빙하 손이 기계 생각이나 알림. 아노아코야 시키팜다니니 숙가사르테사.
1: 왜 우색은 분욱?
2: 너가 니네 마이 필리디미. Dagudsigt terræn, dagtemperatur på plus 4 grader og nattemperatur på plus 3 grader. Vind med kompressiv, med vindstyr op til 15 meter per sekund.

0: 투석나가보니 드라이브 또가 가라다가지까 힘나게
1: 오늘 이미 이사오신 나도 요
0: Yes, Bianchi,
1: Hiotikiak. Tegenna.

0: 죄송합니다. 바쁘기야. 가시는 나도 빠르 룸이.
1: 야.
0: 시라 시우라 왔다.
1: 아 시라.
0: 시라 가라 왔다.
1: 좀.
0: 그래서 아까고 그래서 많이 이놈에게 나가 시엘리스 소고. 아 시. 나 마워 기시엔 둘리엔 워딱지럴로 보신 님 마 비신이 안 나가룡. 에저시 시세만이 기했어. 오고. 아. 구야실루니 아노가 팜타니 치카카. 그래서 긴강나라소 아빠주 주심이 비가 요즘 마셨어. 다와 스파치우 팟시엘리라르루니 뜻 임망고와라. 다루룩쿠 아데스 미시세만 기에소고 아노가 다마 도우수앙아 뜻 구야식 퓨르타니닉 숙카스르타르루니. 스파치우 팟 누야싱아친나르뜻 마피엘르피아가니 기시엔니리고 시엘리라르타르신나사고 임마랑고와카. 마룬 기엘루니 다루 아노가 암마 뜻 구야실루니 암 트라타니 숙카스르타싱아티 빠치 아타신 빠치 인나케 이서투 티사구낭일르푸 암마 마샤코피아 임미우시 수파유티
1: 수 이라 수 뜻 잉엘러서요부군 누안나카 오안 임마트 아알르테카르푸 티무리울라르루타 타 비긴 툴리안 톰민 톰미 임미우투사푸 뜻은 길릭깔라푸군 울핑우수 임머스워스워푸드 데스투투루 머르루
0: 예 마리아나
1: 데스음 오키우 꾸링거빠트 임미우시갓타 사꾸머시츠가마 다 오키우 꾸링거르터시우 파야르룬 임마 사꾸머시츠스운 데스
0: 깃빠까치가기
1: 데스 머스사꾸 머르루갈라푸드 투투루 다바 톰머토리사와 헨시언 헨신칩 다바루 Happy Moon orang ini. Tahu tu, besar tu sama Malik P. Anderson.
0: Ap?
1: Yes.
0: Iya.
1: Terus tak kau sabu, tak sini terus. Ima itu kau sudah aku asing sudah segami ni bila soya soya tak tu tu. Am kan atau aku suka am begin nana.
0: Ap itu.
1: Kita asing kita kau dah sok kesiam ini sana.
0: Idu jenis seni kisah cakap kita.
1: Kau yang aku
0: sok. Cakap sih idu jenis seni. Tuhan naik. Ina orang tu singo putus
1: ya. Atau dekat. Kamu apa?
0: Tengah.